0: 먼저 갈게 따라오면 돼.
1: 나를 모르면 자기를 obsessive 아마 기억 못해 I get it messy 네가 누군데 problem test me but 내가 둘러보이면 부르